0: 系啦，郭富城嘅强将我哋节目带到去，即系接近八点钟啦。
1: 系啊，呢、這个礼拜大家除咗可以庆祝之外咧，仲可以得闲听翻我哋嘅重播。
0: 系啊，都系呢一句系嘛，
2: 系咁强，
0: 唔系系啦，总之大家开心过父亲节啦，好唔好啊？好啦，下个星期再见，拜拜。